있어 가슴을 생활 잡아봐 움직여내지 사랑 Kingsman to stars 내 세상은 완전했어 이토록 빛과 방파 온 이때 밤의 escuridão